0: 한정적을 합니다.
1: 수아라 수아라 warga Indonesia
2: memutarkan musik pilihanmu di setiap momen setiap